들었으면 조련이와 만일에 가니 헛보보면 소시드 구조괴별하여 주옥보소 신을 능제 처참 허들에 놓여 하니 없사오니 당장 배를 따 봅소서.

0: 사실은 말이야, 그냥 너라서 좋아.
1: 'Let's check out your homework.
2: Yes.
1: Reese says 빛은 언제나 나타난다.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끝은 아니다. The light always appears even